어머, 꼬불꼬 꼬불꼬불 꼬불꼬 아무런 말도 전해 뭐 잠시나 마셔 끌어 마다 책타가나 들어올라가 들어올라 깨떨고 그때가네 뭐 깨떨고 그때가 어머 꼬불꼬